0: 师傅，师傅，你怎么了，师傅？
1: 悟空，悟空，为师这一病，只怕耽误了取经大事。
0: 师父不要胡思乱想了，睡醒觉明天就会好的。哎，睡吧。
2: 师父，师父，师父，
3: 什么事啊？
2: 昨晚大师兄和师弟都不见回来啊，
4: 快去看看。哎，
5: 师父，师父，来来来来，师父来，
6: 啊，悟空，是谁在啼哭啊？哦，
0: 带徒儿打探一下。八戒、沙僧，好生照看师父。
5: 你可快点回来啊！你快点回来啊！
6: 师父，师兄，师
0: 兄，你们这些和尚清早起来为何在此啼哭啊？为何呀？
6: 师父请看。
0: 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